0: 에오랭 에바히 카피룸 부나 부눔게 사바붕 칼레게 파나 모르베리칸 리브바다 간나바문 다칸 티만 라스칼라게 데노디금 바메 파헤 에오랭낭 에 도구 쿠레베니 칼레게 파네 누웅칸 카샤바레 에헤네카마코 아니야베른 데콜 하다니 알라후게 아이타카미투게
1: ولقد كذب